0: 천만 번씩 강.
1: 천만 번씩 강에. 내 민망해, 민망한 독성 안에. 그러 호배야, 치게요. 약간, 뭐야, 뭐 치지. 예.
0: 핵개방에.
1: 난 오시하지만, 과거에 공기 뭐 하네요. 모용동 나사마, 수리지, 제대로 돼요. 와.
0: 干念的话就可能烧个皮皮球安尼啦，从煮熟化痰，过鱼搁在轮流，这款玻璃面烧散，绝对都要买定阿只，阿你无用中做迄个蓬蓬硬的这个这个空气啊，杜邦西啦，哎，做迄个中风西啦，陶醉西啦，哎呀，这种蓬蓬硬，食薰西啦，食薰的朋友啦。
2: 迄波啊，拢伫咧内底安尼吼，甲你酷酷扫安尼袂使呢。嗯，吓啊，对啊。讲即种爱治疗好势安尼吼，来玻璃面扫散，紧甲买转来食。我来甲进只讲过咧吼，咱即个隔日玻璃面扫散，天气若一变化吼，啊一寡咱即个老大人啦、囡仔啦，气更较差的吼，啊见着冷风吹着风，啊着安尼扫扫扫。 你若扫门啊扫扫到暗时啊吼，拢困无好安尼吼，啊扫到片片喘喘片片安尼，咱玻璃面扫散，紧甲买转来食。玻璃面扫散吼，毋管你扫偌久，打扫还是久扫，扫无痰吼，还是讲扫到咧，咱即个痰液是白色的咧，迄号做冷扫。啊，若是黄色的吼，迄即号做热扫安尼。 啊，是讲感冒引起的各种的这些扫症呢，玻璃面扫散吼，紧买倒来食。玻璃